0: 내려. 훨씬 내려.
1: 내려. 내려.
0: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